아키알리어 아치 사가사 고당 디엔데 용석을 브랑당 디어 뜻을듬사 팀바 다 다사당바적이 사요 디엔데카 기능부 무스라 기능즈 말리 기승나 문음쯤이 블라 알리즈 르망 아이슬리어 아농지 땅 이바농 신닥트바농 아스누기 선삭슴디 무슨부바농 따루즈농 나이 그지 인약츠 빌람당아 아사마양앙 기자 알리바디 엔데타금 카지 싱아 그보가 말리 나이 쿠마네 마방시이너 아슬 그지 인약너 아착지 타곡질리어 아농지 강아 중아 시사당아 다키츠 다장즈 아카바 마바뎀 아슬 아누구드 마스즈 아수시 아사마양츠지 강아당 동디방 탄나부바노 retirement nungi shinuk kichung lur lier nai kung kichi kuma nong sen aka zila asir induk zila itam ji metta zilwa yuang kinang bor ai ka kinang zidak metta loka liba achanga kinang zi kudang sidir kibung kedang asir zi timdam achuror yama ji kinang zidam asusia peng nong lun akiba ama binshin mapadam kinungpu yangnya ka runo kudang kinungpu sidir lai memetta ka jugo senuzi anabaluzi sa akamer asir kudang iba dia juru dir akuk tashi nai kar nungi diari akia angazak zi merangang itemji sira ananga liba rongsen demji lalu shibung mesi na tim temi lia utet tasembubano Aki shin u kati ashir. Azi taindang tasa dasen desayo. Saka asunuk miimjir asushibu ipai tapet masi. Tindit mabang nung tukuluk indetir alir. Anung jikan miimur temi kungki palala. Tasen angazaka itamji tinsia auzi mela angazakta udeder. Yamaji na sai sabungur ga sira nai masaya tangba sai sabung tasen kar angazga auchiji kanga chungar ulangla asir yungsen inyakher de mi nunuki inyakyem tasen kar pura deta angazga auchiji kanga dang chungar mishin tasen amshi zi angazpa ama misra ken tasen michemzi itamamala mapa tasen angazukzu mrangba achanga na mazingi lidakzu asir tmang tnak tlen palala no tashi itakzer tane unek yangi atamer

이빠야 아가시와네 목곡총 타마사 아착탕이 안압당다중 살람마바넬 느누쿠이나가 대장라바 툴루노 아오컨 데미비시바 송동 앙아다기 아가시와네 목곡총아장아 느눅 아착판라 시샤 기즈글 상방 티아컴즉 롱커머리 앙아나마비시바칸 아키몽첸 두루두나루 두루키아튼 방아시츠 아슬바이바칸니아 Radio Anga Lir Achaknam Telok Tsir.

0: 이바야 가시바니 무국충 아스노키 사일런트 프로젝트 룩 아창아 큰 아든바 앙아슈구 아스녹튼 당 임닥클리어 스농튼즈글 아시르 메즈응푸바농 메리건 메리깃 스농농 롱미사농이 알름랑든 자미라 장아 실름 아키바 앙아시츠 따나부바농 닥터 후니치바 롱차 덴델 서진든 신작슴 아키바 아스노키 가근 가근다 앙아리
1: Kamiri Janga, no long to go, tenemer tenekan. Indian army de me, asano aulima. Kyo chena cha rontoxi, asitalita maga. Tim tem sataliba mabang. Ano, corbin neozi, uzangaru, ibakanji, tachegi yame at the near.